0: ꯑꯗꯨꯕꯨ ꯑꯩꯈꯣꯏꯅ ꯄꯤꯡꯇꯗꯤ ꯅ꯭ꯌꯨꯀ꯭ꯂꯤꯌꯔ ꯏꯅꯔꯖꯤ ꯌꯨꯁ ꯇꯧꯔꯦ, ꯅ꯭ꯌꯨꯀ꯭ꯂꯤꯌꯔ ꯔꯤꯌꯦꯛꯇꯔꯗꯒꯤ ꯂꯥꯛꯏꯕ ꯏꯂꯦꯛꯇ꯭ꯔꯤꯀꯦꯜ ꯏꯅꯔꯖꯤꯁꯦ ꯌꯨꯁ ꯇꯧꯔꯀꯥꯟꯗ ꯋꯥꯇꯔꯗ ꯊꯨꯒꯥꯏꯔꯒ ꯍꯥꯏꯗ꯭ꯔꯣꯖꯟ ꯐꯪꯕꯅꯦꯕꯀꯣ, ꯑꯗꯨꯅ ꯑꯩꯈꯣꯏ ꯃꯤꯑꯣꯏꯕꯗ ꯌꯥꯝ ꯀꯥꯟꯅꯕ ꯄꯤꯕ ꯑꯦꯅꯔꯖꯤ ꯁꯣꯔꯁ ꯑꯃꯅꯦꯕ ꯑꯗꯨꯅ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ꯈꯤꯕ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ꯅ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ꯑꯩꯈꯣꯏ ꯑꯦꯂꯦꯟꯅ ꯇꯧꯔꯛꯑꯦꯕ
1: ꯄꯤꯡꯅ ꯊꯣꯝ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ꯅ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ꯃꯃꯤꯡꯗꯣ ꯑꯩꯈꯣꯏ ꯃꯣꯏꯅ ꯄꯤꯡ ꯍꯥꯏꯅ ꯊꯣꯝꯈꯤꯕꯅꯦ ꯑꯗꯨ ꯑꯣꯏꯔꯗꯤ ꯑꯩꯈꯣꯏ ꯃꯗꯨ ꯍꯥꯏꯗ꯭ꯔꯣꯖꯟ
0: 아니 그냥 로비라가 그냥 배터리용 삼비라고 누가 마지막에 또 비용 담지자 아니 또다 보이집 사이드드네 버블스 매운 토록하네요 네거티브 사이드 버블 매운 토록하네요 아더 보이집 사이드 토리 버블스는 옥시젠이 누가 네거티브 사이드 토리드는 하이드로젠이 무슨 암 심플 데코노지니 과학이 이렇게 에너지드나 워터기 본드 브레이크 토록한다 하이드로젠도 옥신 본드 브레이크 토록아 네거티브 사이드드나 그냥 모두 케토코래고 또 하이드로젠 에미터러니 누가 보이집 사이드 에노드나 옥신 에미터러네요 신의 심플 데코노지니 그럼 좀 좀 엑스페리멘탈 워터 프로세스 가만히 또 오게 하거든요 신의다와 알칼라인 워터 프로세스 너무 아코나 실라코마템 시데디 코나 도고도 마기 컴포넌츠 아데기 마나 가마나 토위 마기 프로세스 니카리노 카이도 알칼라인 코리노 가세 아이덤 탐나 하이드로케 워터 시 코나 칸게 베리 포어 컨덕터 아 코나 사기 워터기 마사기 민랑 하이드로젠 부토파 아도 옥신 부토파기 마기 에피션시세 마시 헹글럼 마 토우다 하비디 코나 카도 아이나 인풋 피게더 일렉트리컬 에너지도 아마 루어가디 아니 부토키도 하이드로젠 두가 아니 도기 밸런스 마나가디 아기 포토 카노 두니나 트라 코나 칸데나 아이나 루파 군장에 코 엑잠플 니고 해지시 코 아 데스나 칸데나 포트라카 펑에 아도타가디 아이 카나 데드나 코 아도 얘기 손나 루파 군도 카마 한데 한 지게 네메 테레 이제 테레 코마 담세지다 코나 칸게시 카이노 알칼라인 싱시 아 베리 굿 포 더 아이오닉 컨덕티비티 아이디 사기 아이오닉 컨덕티비티 시 아노 왕 머니나 망원다 아이도 타가디 워터 일트라시스 수기마기 프로세스도 투즈 런두이네 보고 아디 아이나 워터즈 브레이크 도 모멘텀 자 팡이세 카리노 아미나 투 일렉트론스 마나 유스 오니코 잠깐 이거 해 주세요 하이드로젠 워터기 기투 몰레큘마가 투 일렉트론 유스 칸세 팡이세 OS 아이온 팡가도이네 보고 시기 OS 아이온이나 워터즈 짤라간다 워터기 투즈 파워 칸세 마나 에노체즈 다 마나 옥시다이스도 오드네 보고 아니 일렉트론 비투 옴드네 보고 일렉트론 비투 마간다 옥신 타도거드네 보고 아디 프로세스 프로세스 컴플리트 사이클럼 오브 파운드네 보고 아디 워터 레가디 능 레지스 왕아미나 능 아이온도 파워웅암드라 접봉암드라 아디 능 에너지 능 potential energy ma high potential energy ma thotar tara adu potential energy se kamane reduce to honje ge ha bondam sida ain alkaline ami use to tara gadi I have abundance of OS ion ain ionic ion je ionic ma amok ai phangane wa OS ion ma amok abundance wa ne wa re ta gadi thagi magi ionic conductivity increase ho jare adu rate of reaction to re rate of reaction thok tara gadi ke doni ngin product of hydrogen do adu increase to warni dano
2: khatun yam line collect
0: ho adu adu na ngasagi nangi chumne water sina kanda nang da kaor me potential do example na two ball da kaor me khala jine ko hoji tin na ion to yo gadi ngi ionic resistivity do mai sido handar ani dana handar ta gadi nang da kar mo tu bol do da kar ro ba je 1.7 or 1.8 bol mo da kar ro ne ba ngi water the break to no hola matam do adu idong tani ko kona alkaline sinis do ga alkaline si kona he hai kai da mota why do we use the 25 to 30% of the KOS or sodium hydroxide han hang ko si kusin jam do hang mani ko na kona khang du se sodium hydroxide ro potassium hydroxide ki ma ki ionic conductivity se at the temperature of around 90 to 80 ko by the quite warm se ma ki peak se 25 to 30% wet portion of the KOS sido way boko aduna most of the commercial scenario ba kuji market fangi ba degi koi alkaline electrolyzing se moina 25 to 30% kyc use to bone kana duga lerena max se yam the mature way mature ding singang puto bona teko ma se around 1920 so dai degi ho gore puto bose
2: taba de kuji market na kano ji kuji alkaline gi yam ngalinga matan da su puto re hoji su ma gi anu ba ma nga sai pick thar pa khor thar pa ma yam su le ga ta market ko asina ta kuji se battery gi the solid state battery se la kre aduna solid oxide electrolysis ki technology se kharama ke advance ho rakhre aduna gari da kaida hapok pok ya agre aduna hari ba solid oxide electrolysis si ga amuk mama ngai de lemba alkaline gi ad pm gi aem gi technology se moi ani maxi gi hojik se compare se tokum matam da yam na market si da aduma adum balance de sar prana tra ga karam na khara he na chali
0: sim dang da ai aduda latri ngai da ai hape dang ai experiment ma sa ho tu jang gi hoje hoje kone electrolysis ma khul mani khala iko alkaline haba mane adigi di anion

아이 쫄비가 사고 너는 행리바 미워 신부 한탄하게 행바 아무디 따티 따오이네 따위로이다 보니 까리군바 하이리바 더웅신가시 사타람라바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세락 초이드는 펑거니 HIV 포지티브 어르바 미워이 신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바 미워이 신다 따티 따오이네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마 톰 프로퍼티 문나보 호너라바디 엠버스맨드 컴플레인 따오이야이 Complain form ART Center Singh 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 taubi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ki website sangla ga complain taubi. HIV AID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ubi. Amukka haija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0: 이름덤 이래 짝이니 칸나 나하 아한 가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카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우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우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버머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독차나바 아마디 미얌다 마삭 딱차나바 미닛 오훔다기 망아 파오와 라디오기 쿠타항다 산독나바 마탐 탐자리
0: 스폰서 타우드나 산독차가다바 타우람시기다막 아가슈바니 임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2: Matangda, Yumnam Surin Gimayekta, Tingom Vijayalakshmi Devina, Saisakpa, Matam Ishayamamuk, Taminasi.

0: 그대도 너는 안타나 쩌또리시나?
1: 아, 타밤도 저세겠다 오늘 밤.
0: 이빠가 와리엄터 사세 부부 능부 얌투르브로
1: 까리에 목도 오르게 잘라면 걸름다 이시다
0: 능부 루빠 리싱 어흠던가 레이게 드러내
1: 까리 동업 실루보 농행 안 먹어 실실 나띠에 아이시부 실사 바이브 미라 바봉기 다기 방립의 빈신 아 누나가 이제 시신 알아봐 아 인공용대 또 우리 시영 마이기 빌레네 신기 빌 앙앙신기 피 두신기 벤기 모바일 리사스 나와이기 바보 왜 맞던 눈 아트라버네 농풍 행가 안 봐가 짠나가 너무 많이 암시나 뭐 콩탄 것들은 내리봐
0: 지금 남아가 애기수 힘리 하비도 망해 가리 수파 한번 남들해 능수 이몽기 아쿠빠다 부부다 와름거니
1: 와름거니 너 띠네 와버길리 밀로 이러버네 이음마세 다독두는 잔인가버네
0: 아두부디 이바수 강다부디 나 띠다
1: 어띠 마시다 바봉나 아무 깡아마사 사질렁나비 아이수 강질렁트레
0: 이빠나 숨 레이게드라야나 함부탄 레이티 꼭 하여게 루리드네 붕
1: 바봉수 강이바나드라네 나몽 비식이 릭마사암 극시제부도 가이토피그래 마나데 야리바사나마사 시당아리 마마마나버가 타바인강차 도코독보다 아이슈이 가이리브네 마시 보보용 나몽 비식 와숭강제데 어와바이 마이 통수 어때 이몽시게 와바시 우부드네 마피바사밤들레요 하이자바숭암드라브네
0: 이빠마사 이파나 항리퍼 선범도 까리기노 까이도보기노 항보기 못다 낭나 마하바로도 무기르기 두부 까리기노 아니
1: 아와 셀항보기 마팜레이 마탐레
0: 아
1: 니미나 파바 파타 하이범 술레리베 아디 자 톨람 다시드 나트르 디아드라 브라바 부랑아 무자 운그레 나 수와 돈방아 무자시네 와칼타 그레바 부랑아 이부 앙앙 앙고니 빵 떠오르셔지
0: 파레 파레 낭나 사건이 해봐 타복도 쓰셔서 이파나 와칼타 호다바 하이브도 따라
1: 찰레 찰레 아도 나몽노 피데가 아무 쇼가 아무 랑센 비루노 코
0: 온통 이까이 그래다 마시부 아이네 예 복잡어 이사하니 이코 낭디 뿐어 막 가오람레티 낭나 앙앙 오이네 Nangi apik apik po apaham kaya bu ay koy na kaya dalum na logjaki. Namita pa masyet matang sang kibada ahing chupatum na napupu kaam do na len kibani ko. Nindam tagi ingkrab ahing do da. Nang na pumso tsol halaba pamung do da ay koy na kaya dalum na ay na tum kiba. Nang na nasahe petang sagat pa da namang ay na kaya da wasaki. Puna mag matamgi awan ba ni Harbis. Hek po sa may samang na sun na hulag pa da mapaka na nakang mga mgadake. Isa po sa masibu alwara basingi sa suni ay nabaday ni.

0: 아, 입은 것도 좁어, 레이터 브로.
1: 예, 쿠라. 그 덤덕이노. 이 다 다자드나 가리라이르게 쿠라.
0: 왜 마, 입은 것도 좁어, 레이터 브라.
1: 쿠라, 솜당 핵들랭 신비.
0: 아, 야니, 야니.
1: 마디 인슈린스키 미우너르니 하이두나 자 토크레.
0: 예.
1: 쿠라, 이 폰은다 밝혀져게과. 할로, 이마.
2: 비마. 이마 가이 놈다 하이게 떠오보니네.
1: 이마, 아이 미야마 락다나 레이리. 아이 목 떠오르게. 마이 폰 탐메고. 쿠라, 감독봐. 하이비요.
0: 아, 숨도훈 이빔. 아, 노마이징 오이버시다 용다 레렴 가트라칸나 락보니.
1: 마기 타벅시디 쿠라. 노마이징은 헤네 좀 찐크래.
0: 아, 아.
1: 노마이징 오이링아이다. 미 우나 홍나버 찌엔베네. 나트라가나. 싹자나바니 나마마나바 마양바 아둠 찾다나 레이라바 쿠라
0: 우지칸 시디베 마 싹자나바디 카라 토이레 나하심세 마땅기 야올라 해두도 다리니
1: 호이 쿠라 할로 이마 아이 미가 와리 샤리 하이비니 아이 떠오르게바 호이바 탐모바 쿠라 아이 샤세마게
0: 야하르니 데베 마땅

0: 미루려는 쿠라디 사시 가야 턱들이야. 아 이사하는 누아이 들어가 쿠라 이신글라 사모니 턱사라게.
1: 파니 쿠라.
0: 아이고 황드는 숨 썰려들하네. 다저더디 신 붙어봐 하이도 따래도 벤선두나 까야디꾸 이래 팡다봐 벤선두 핵상나갑디 이사드수 미사드수 하저더바 야르분이네.
1: 그라 채 이신시들라이제
0: 까다 온통 하오 그래다 이사기 이신시나 이사는 비턱닝나 비턱박이라 구라는 코랑 루벅이라 칸데. 아 그래.
1: 이마, 아이 꼬나 떠오르게 해봐. 한진 푼 숨 떠오르 시까이기 누해봐. 이마 뭐 아우르 브로. 하, 아우르 해라 그 파자바 동너. 미가 와리 샤리 해래드나. 단자미 자미 자이 자들드나. 아우브 프레벨 강디미. 아이 푼 담미 꼬이마. 아이 꼬나 떠오르게. 신이 구라. 한진아시. 낭네 뭐 통나 와 그래봐. 모이기 와더니 모이나 칼리시 타박질렁거니 강대질렁모이 강대 삐일러버사니
0: 뱀마 이빠 와암다 하이게 해봐부 능 야겠다
1: 하이비요쿠라 까지딱 삐거다버누
0: 알 외럭러버 하이비시디 앙앙 월러버니도 이 뱀마 뭐 코이 불루우네 또 비우네 나 코이기 눈시이버부 하이에마다 뭐 코이네 뺀저립니도 나 코이기 아티보 와이야마다 믿기 비는 모은 쪼리버니네 알로이 바이브시디 와로건버니 마피노버니도 마사다 마수드 깨져드노 마코이는 까나드 깨져루니 베마
1: 쿠라나 하이게니 하이보 와펌두부 쿠라
0: 하이러로이다 낭부핵복비 이마가 파워보와리 사는 잉드라바 낭몬다 쿠라나 까리엄 하이루니 베마
1: 아두디 쿠라가 와리 사바두다 떠보니 아코이 마디네 아숨 주마이 떠올라이라보니
0: 아 미오이 바다 깐는 호나도나 렌툼 이제 산만 뿐어 먹단 부펑거디야 아두부 바나 깐는 호나도나 수 마마마 바부디 단 부펑거디 코이 베모
1: 쿠라
0: 낭수 나사 펑거디 너 강업마니 앙앙하며 싸우는 어 부펑거디 마마마 바나 까야다 와잡아 사게도 보 말아이 마사기도 뭐 칼리베니 깨닝바 신닝바까야 마사기도 뭐 까토키베니네 이베마 이사하는 꼭 하이패땅시 이하이보다 아힌가야 뚱드는 마사부 바바가이 키베니네 이베마 띵캉어머니 요키보다 뭐 거기 타모이다 따네 띵버금 파오키베네 마만 마만 아버가 갔나봐다 농차 모금 송톡도나 마만의 랩기분이네 이베마 아와버가 야로실래가 마신데 보몬 녹섭이 마마우이 비니네 이베마
1: 쿠라나 딱 비디버 싱어도 시행광학대로 쿠라
0: 이만쿠나 람바팡가봐 나시 해행 시겐이 강들바이 코인 용파자벌레이버기 까라서우버 똥버기 사나 퍼져버 시버기 아빠 한벌레 기가 들어 나 코에게 눅시버 뚜떠니네 코에는 빠니버세비레마
1: 뚝비로 쿠라 쿠라나 이분과 시디 너무 아빠 한번 뚝비리
0: 아 쿠라나 하리버시 따비로버 디비마 이마도 폰도 우두나 이마까리 하닝리바 아목다 항비오이비마
1: 호이 쿠라 아이 호지막 이마도 폰도게 쿠라 학등 판비 웃고 할로 이마 이마는 하이게 하이버 와부까리노
2: 이비마 낭 무까피로 가나나까리 하이라게 돔정나까리 하이라게 하이바 이마는 이리시디
1: 이마 에크쇼동디에 마는 쇼까임 하이디 이마는 폰토로 아마도 까리 하이게 하이바 노나 항바니
2: 잉오이 라리바 이라이노밋 타완 기 따라 마리 니 반 바누 미다세 나 코이수 닝싱 람가니 닝이 마나 나 파기 자히 구몬 타이 톰 저우슈 이슈 싱부 라이마나 마땅오이 르바 수카 나나바 간나 라오 하이게 타오보니 네 마나
1: 가우디마 아이 간나 라카니 까리 까리 타오다 바누 하이바도 아이 하영아나 라가 이마가 따나라지
2: 하영 락트라바수 야라니다 이사싱나 토진자바두더네 이마나 로이나 랑바로이라바니 가나가나 야원닝바 하이바도 폰다 꼭해 하이 오고 이마 탐하게 꼬이비야마
1: 호이마
0: 나마나 까리까리 하리 이바 이비마
1: 쿠라 이마나 라글리바 이라이누미 타완기 따라마리니 반바누미세 바봉기 자히 구몬타이 마사이 코이부 레이마나 마땅 오이르바수 낀나 깟팔라 우 하이도나 하이라글리바 쿠라
0: 칸에다나 이비마 나 코이나디 마팡겐 솔레 칼리바 나마시나디 아우직수 라이럼 렌데틴 크라바나 파두기테 나타나 낭기 와칼수 까오블레이트리네 이비마
1: 밑방나 방나 우방암 루드라바 까야 쿠라나 ngachidi 밑방 한비레 아도 쿠라 쿠라나 하이비가니 하이버와드부
0: 아 이비마 쿠라부 루팔리싱 오무땅 파민헤 아두 낭부 레이게드라 이사누파 나오부드디 칸헨 비르카누코
1: 리싱아 후마 쿠라나 리싱아 홍기다 막 가리기 와비도이노
0: 아타박 아말레 비기니 비마 아두기 비마 테타 하이저리니
1: 가리레게 쿠라 앵온다 하이비 바야로이드라
0: 아 가이쇼 루발레이테다 쿠라기 펜션 핵 풍부가 이샤기도 하나 싱벌 학석게 능 쿠라부 타저다 버네 비마
1: 쿠라 아이쇼이데네 비자게 싱락트라보슈야이다 아두다 쿠라나 신팜마시 가리데 치제나가다부노 하이브도 나사다 딱비바야로
0: 아이비 마코이 뭉기 신툼세 샤누파 나오버나 로니 실리 아이코이기 슈 가리군바 사나가도 부카르소 눈마레이바 망온다 숨니 부시슈 눈아이텐 헤이베마 알웨러 글러버니나 포예엔 아테이 아테이 아나 아예 마사마슈 카르소 눈마레이도 코이 반자울라가 부디 마나 두마토위 코이 수미니나 아빠 말레르카노 하이브디 야디도이 베마 이샤 이모나디 아레엠바테 센살레 헤돈나 펑세 이마세이바 펑사오 마사오파 캉드레타 이 베마
1: 마수 단자 자데데나 또 보이랑거니데 쿠라
0: 베마 마하키 아빠 함바 뿜바 아픽파데게 하우르가 아사우보 파오보 남나나 파포나로 키베니 난돌 코이니 상다나 두부 알루르글베시데디 미츠 학상수 솔로가누 야데도 마코이기 마품데디 미치 파오브 옌토피너버기 셀레이테 마탐 펑디네비마 마 코이네 요록바디 아힝 눈틸 누미타이 옌가나 남나나 바호네르크바니도 나시디 바샤 카르기다 마 불리스나 왕포항토 부두 망아이레네비마 아이코 슈미코 원이나 가리군바 칸다 당아이 파다파 폴럼마사 아마사 카르디 아둠 마레 히닝에도 이베마
1: 쿠라나 빵칸 칸젠비레다
0: 아 나시세 마루보이바 노밀 아마니 이베마 난도온기 마포 노미니 아 카이테일드 부두나 난도온기 아빠함바 비롤마사 아마수 카르수 레이닝이 아두가 쿠라기 비비기 히닥 랑탁 카르수 레이게 난도온기 안옵 아마탕가 신비시라 하이든 칸무니네 쿠라
1: 까리기 뿐인 전타비게 도이노 쿠라 아이코이 메야 마마슐레이디시디 아이슈 쿠라기 자군바니 카이노
0: 가나 하는 칸이 비에마 마탕기 세히 마하키 마폭 나미타디 에코이 니뿐 뿐도 가나 하는 칸 아시이바 마사하니 도이 비에마
1: 하이디데 쿠라 나자 셀라 마탈록 톡자루키게
0: 아이나 밤을 파샤디 펑디 펑도래다나
1: 쿠라 쿠라나 제일 하이브도 시달래제래
0: 야래 야래 비마 누아이래다 이사 야이프부도 있고 아 난도는 아이러머니 쿠라 살라게 이사 누아이노 팔로우고
1: 어이 쿠라 아이 코이노 문나 칼로다 바기니코 아로이르 버싱게 타모이기 왕가야 아마디 아도 막 말아이 바자 오이레코 눈하이레 나시 쿠라나 하라오노 잣키버시 아쇼 이마기만 악다 잣두나 아와다 파항루다 바야데

0: 아이, 마마, 다 좀 안 비해. 이리 살라 그러네, 있는 거.
1: 하이마, 까이노, 까다이드 쟤, 배우하노, 하이리시부.
0: 예, 아이는 가 시, 까이 태인데, 쟤따나, 뽀세, 카라, 레이루시, 하이두부, 능부, 까오르, 브로.
1: 예.
0: 능시, 원도, 너까, 원, 그래.
1: 아스, 나, 사, 수, 나, 모, 수, 이, 수, 싱, 수, 아, 맞다, 레이디. 이음, 시, 능, 가, 나, 나, 상, 옥도, 이노, 도리시부.
0: 하이. 가야 아디꾸 이래야 세히 양카이 묵시 넝나 유음시 상두나 락군다 들어오
1: 예
0: 카라수 꼬이투옥두나 분시 상나부터 없을까이노 농마 타두옥두나 쩔까도 범말이 여러분이 유음마시기도 먹는 투어이노 와루노
1: 아
0: 로샬루로네 넝보
1: 스펜신주팡들이 바샤나까다이득이야
0: 높이 호너비 타모이 빅션바도 떠오라누키 아이수 누파네 누파 낭디까지 와루니 아 아이엄 이사옥정을 내리시디
1: 오이 바봉는 내 똑토로부 타박시 기디 기자 그래도
0: 기니 나
1: 아동아이 나 자누파나 콜레스탄 바우락바다 모토르 사이클 레유 하이바다 이따 레이두나 보라 이쿠단다
0: 레이부 레이렉 들어 누파하니 까이노
1: 오 레이부 디 레이레 에 아두다 모이 바봉나 인곤 마치엘라마 연토키두디 소비로 브로
0: 아두부디 아이코인이 시부다 까리수 부부 야부네 티네 마두다 나산 하라우 저키비두디 인콜포인 망아두 꼴러게 이사기 아빠무두 피벙 암놈거드로
1: 호이 암능싱악도레보
0: 그리 누싱아이바
1: 나산 오빠기 루홍보다 누피마유나 가리 콘트라포로 오 하이바다 모이파붕나 가랑오로 모바 양 카이 파링리
0: 하이 미노 파자나 소노 키드로 두보 아 이샤기 마이디 에이슈 소폰 기데다나
1: 호이 호이 아두다 라옥 창가마 마이온 키두 디닝싱 비드라보
0: 오 아이노 무글레니 하이 키두 디 레이슈 레키드나 낭 아이 코바코론 후마 케이 수키부도 나 시슈 가우드린 헤 마마
1: 오 아두나네 마판 파링에이 방간 칼링에이 와니 하우직디 붕어 낭 수, 아이 수, 네, 지, 더, 예, 뻑, 까, 이, 가, 짝, 만, 으, 러, 니.
0: 예, 다섯 만, 비. 아, 낭, 아, 와, 버, 카, 라, 수, 까, 우, 톡, 밤, 마, 더, 묵, 까, 도, 게. 하이, 나, 하, 우, 이, 나, 벌, 라, 요, 와, 록, 주, 에, 수, 야, 디, 네, 낭, 보. 카, 라, 게, 산, 목, 셜, 러, 가, 이, 리, 쇼, 더, 가, 똥, 러, 가, 아, 이, 파, 벙, 하, 꼬, 이, 타, 루, 수, 까, 이, 노. 낭, 디, 이, 리, 쇼, 가, 하, 이, 두, 아, 묵, 더, 똥, 저, 럼, 기, 로, 이, 네, 하.
1: 아주 샤로쿠디냐 카보 크라가 와틴 피켓 아마니가 라이라가냐 사이라 사이라가냐 티비둠 영토시 앙앙 하이라이에 비넙 솜달레이트랴 아
0: 낭기 타이너기 카보 와틴 가이도 아무 하우라 아미네 하 아할로에라 바코이디네 사이브 더 몬바 쇼 모모 바니

0: 이봉호, 이리 서. 수험 들러. 가령 반바 하우스 알루시. 오.
1: 약들이네. 에이, 다섯 만 개씩. 나 이제 이렇게 누가 이제 보니 핵 떠오르더나. 아, 두어 까이가 아마 다 넘버지 않았대. 에이, 놈이 치수 레이터력 레이네다 그러지. 레이게도 보니 야미가. 사부터부가 아마 다 낭려로 인했다 그러지.
0: 아, 이분과 수험다, 수험다, 마다시 팝니다. 오, 다섯 만 비에. 난 불러오네, 키.
2: 오, 오, 락자리, 락자리. 라이, 라이.
0: 아, 까칼로, 씨. 아, 능한 까칼로.
2: 능니바, 능하우리 동지, 힉나이.
1: 마땀, 씨부, 널리브레, 영원히 능수어. 아, 이봉아, 타오라, 타오라. 아, 땀나, 토코, 소이들게, 로이래, 해, 이봉아.
2: 하, 앙앙싱두는 내, 할락받은 내, 꼬야마따, 탱나들아, 니, 빡하니니. 마코이는 내, 까양와리자노니. 윤두나, 깜다우람도, 이노,
1: 또. 오, 윤두, 윤두, 아둠레랑거니. 아깝가노 레카이 반다 무슨 내티다나 아이디 나시세 가이놈 숨닝싱 아이
2: 해마
1: 아 능디 닝싱 들어
2: 가이노 닝싱 이부
1: 두브로 코에니 아한부 우너바 맞담두다 오토 릭쇼마 동다나 우사홀다 남자 퍼스람 비엔루가 할락파도 닝싱 라이바
2: 해마 가시바 오버 닝싱 리브로는 미토아 마담두기 오토릭 소도아 똑나 막 콘줄랑 그러봐
1: 랑크
2: 와리 찬아버가수 아마 뜨헥 다나디 그 시디 막 콘수 톡데 까야 누가 이러봐
1: 닝싱리 까리기 닝싱데니 와 난나 하우럭뿐이나 람자 퍼소랑기 퍼소랑금 칸저키 탄다 낭 야이퍼 콘다 하우럭뿐이도 아이는 낭 까야 데 닝저키바 틱네므나 다 람보금 칸저키 아이 아두고 나 시디 아디아도 똑바 타즈나 이나다 팜두나 알레레 샤미나레
2: 오이빠 나 도우도 우라가 이붕어 가리 도우보신나 예매시 우드로 이가이드라 미나
1: 이가이비디 아 시인 바이부께노
2: 선진통씨 마우샤가 많아드레
1: 보이네.
2: 언토는 파자라 미에보.
1: 파자라.
2: 봄베 칼카타가 하이두보. 수많은 파자바 통글 이런 거 드라이미 뭐 봐보아.
1: 거기 리박 시드디 시드니기 하버 브리지드기 헬리 칸자리 미네 코쇼.
2: 강라기 겟 유럽보다. 이빠이 보싱나 탐비름 바 고돈 싱도. 마탕 마탕 닝싱래.
1: 닝싱래.
2: 이빠이 보싱나 두길라만디. 마사오이 바 이코이나 뚠두나 둠레호라니과
1: 아 둠레호라니마
2: 오이롬다 잉토키바다 레이리바 눈기 미탐싱 아시나 마이테이누 비싱기 타우나파바도 따리
1: 수미 아 이엉 이엘롬다 아무 이엉오니 아 강라기 아코이비다 레이리바 탕가바싱다 나누 탕공싱나 사녀자름바도 나시디 우키드리니
2: 아 아두
1: 나시기 미롤시 우버데기 끼이두나 세나 갈말리나
2: 아아 바다시기 이마야시다 히로이카야네 히혼두나 사느자리
1: 오 숨이
2: 마니폴 이마부 말렘다 삭딱나 보호나리 눕시드라
1: 눕시 아 영어 오이들레리 부시 아 마니폴기 아한바 메트릭 파우버 담바야바 존스톤 스쿨 하이브두니
2: 아아
1: 사르 제임스 존스톤 링카피름바니
2: 아아 아토바싱 비트겐다지 탕간기 닝싱 푸라 사힛 미나르 파자드라
1: 파자이
2: 말리엠다 폴로 마사나 보 마사딱 리바 마판 강제이부
1: 파자이 이히 아 와리다 깨틸 요기 바 강아우드이니 아 이봉아 아 쇼아이동도 캄비 아 쇠쇠 쇠아 능기 쇠쇠데 로비로사 바이 폭드나 바이브나 카이노 셸시 마콩 반드나 셴게 따위 해 마마 꿈르시
2: 노마이징 시네부 헤나 미싱 크리네 따우리시디 모이 바부아
1: 오이네 난기 프리토 하니 엔데시 아마두 레르가네 아노 아무 데르시 아 아사 턱수 사가다 밍아시디 펜
2: 시대기네 숨 예가 예가 짜크시 뭐 봐보.
1: 아도 난기 아밤도 하나 칼로코 셀게 와디 토니 칼룬.
2: 아 누시드라 마담도 호크르바 토독신가 도닝 신기가 시슈 이사 신기나 맘만 야바 피잉 악도 돈 키바니 이바니기나 갈리다 팡바카라 나 시슈 에코이 아니기 호록 판맛이다 라비 무시드라
1: 넌기도 아이나 아한바 레이버 남기다 보기 아이부 나 홍원이 가이버 무피리 브로
2: 나대다 못 봐봉 아이디 신이해나 밤이다 못 봐봉 수강이버 나 들어 신이해나 파자드로
1: 아는 세일기도 토이는 칼로노 봐 넌기 아빠 아무도도 나 코틀로 아이 레이디 시디
2: 오호 시숨 러우라 시시 디바 카라마다 수네야 리파야바 시신나 바야바
1: 아이기 디네 넌기 아빠 아무도도 칼로 하이시니 넌기 세히 무드라마 수보기 다이몬 주빌리 아시다 파과 Nangi, a palm of putty, a more power label, Namdrabi. I didn't pan that later.
2: Oh, she soon loaded a sea. Masusunia in an epam, but do it. As a young palm, Zeddy. A do, my papa.
1: Hioni.
2: Maman to pass an angang no go, Nangi never eat the pissant, but the dog will
1: go. Kari, a mummal lang ever know. A palm, but putty mummal labor, honor the name, mamma. Ah, I see, and do say. 그럼 뭐 프리카우리 아웃이지 않느니 패샤 하프 비액두도 하프키베니네 비액두는 가도움도 레이 그러지 않느니 뚱기 프리카우도 하프입니다 이거 가다이서 그러지 않느니 응? 망기 포켓도지 하프모 야우드리니 도우드리다
2: 파자나 영우 여름니다 허식도 나도록 리쇼브라 비키버두 뭐 여름 영대 인비요.
1: 야, 드레니 타우시. 세이부. 시슈. 마하기 아빠함 보다 실례히 분감는 또 없었더라.
2: 가리기노. 우리 바보나. 가리. 망하나 비가 가리부도 보.
1: 이기. 또.
2: 아이기디 레비드로 봐수야리 하이리더나. 야함 레리바두디. 가리 수칼로노시. 마탕자히다 내 오이나 레이라치시 아이 코이다기네 헤나 신벌레이바 마나네 라우키보 오이라마네바
1: 타자 아이 코이다기 헤나 땅아이 파자바 암암 레이리 부자라 아이 나시수 남기나 품도 마이티레
2: 오이파봉아
1: 능해이부 와롱누코 타자
2: 까리기 와롱가 도리바노 남나 레이닝다 바수나타 깍비가니 칸바께 비자가니 칸바 자뽀까야 아이기 타모이나디네 마사 아이나 자크라바니 미오이바나 밤리바시 타모이나 빈바두 나트라네 모이바부와
1: 능기 낙비 해변에 떠오 아이봉나 시파오부 템비도 날라키바니 타사 아이는이 너품도 마라 레르바 아무고 모이레네 나시시
2: 파리시 또시시 모이바부나 아이기 라이비닝이바두다 아이디네 아둠 벤자 크라반
1: 다자
2: 파리 짠나바 떠오르시 이영호 콩나네 상나 짠다바꾸 이래 벙라블라바 수나티시 와리 사두나네 짠나시 욕히바 컹오로 아숙 창고 분시람비 짠민나를 리바시디
1: 살라시 분시시나 로이들 파워디 짠민나 키시고 다자
2: 시 아이고 못하이다 짠비요 그런 공이 벗이 다 들었고
1: 다자 아이는 호기 딸이 벗이 능기 콘젤 떠니네 다자 아이 가나하기 콘젤 따들이 이미 다시는 우리 벗이 수 능떠부니네 다자
2: 바보

0: 구라, 구라.
1: 예.
0: 너아. 구라 불러있더 뭐.
1: 아까 놈덕이 너 자디라 톡드는 라이다.
0: 제바오면 땅 비자게 내라이니. 락리베 이라이 놈이다시. 바봉기자 희귀꾸 뭔딘 톡래. 이 밤더니 구라부 한라마오이네 여헌자님도나 하이자리바.
1: 파래 파래 비마. 나 코이는 내 한라말라이 하이드는 닝 신비를 일베시 야암농아이래.
2: 비마. 능 라미브라.
0: 아우 구라.
2: 아 구라 수 너 코이놈도 코이렇게 칼럼임니. 하이 아 마마. 아 이사라 이사가 비타브로
0: 택트 수야래 데쿠라
2: 이사는 농 파도락 보부 사타가 한가 덤니 사타 한가 덤
1: 아니야 자로라께 학도 범어 묵고 비마
0: 호인도
2: 쿠라부 능 란 클럼머니 쿠라기 변천도 생각들이 핵성럭버게네 쿠라라께 이사나 락도 수야이다 쿠라부 능 란 로그 누구이 비마
0: 아도기 니 토이 독대다 쿠라 아이나 하나 싱글 들어보수 야린 하자크라도 라우키보수 구이보수 나띠 아이나 락세바디 바봉기 자히기 구몬 여헌님도나 하자게나
2: 아도기라 아이디 이빠 해빠칼 요리 헤이베마 후란 번호 꼭도 나비빠 에이아이도 따레 하이 아도 난도온다 가디 하이기디고
0: 반대다 쿠라 하이도기노 쿠라시마
1: 비마 사탁시샤
0: 호인도 인도는 방와 와비래
1: 와디다
0: 아도 쿠라기 자디도
2: 이비마 이빠기디 야래
1: 난 쿠라디네 자가 타키다 보고 이러보니
0: 아도 인도는 기바데다 쿠라나 카리카리디 레비라바
1: 에 아이더기 마만잠바 시에나가네 레이버 방보자나띠 해
0: 카리보는 인도
1: 하이 앙앙 노이나 캉보야 보나띠
0: 쿠라가 인도는가나 숨는 욕심이나 날래 이봐 세우보다 아이디 얌깔락 제보 인도
1: 와하는 내 허미나 락바니 난 쿠라나 묵차오니 아이나 묵템니 아이나 묵차오니 난 쿠라나 묵템니 난 쿠라세 미템바가디 하이크로보니 하이베마
0: 안도 인도 아이 목요르게 사수얌 하위 쿠라 하이잉간나 랭비로 본나 잡미나가 답은 나사목살라게 돈 아이 목욕레고
2: 호이 파레파레 쿠랑안나 라카니
1: 아 나이코누빠
2: 하 어깨도레 마마
1: 아이기 바르디기 와파마시 말리웅안 비나마토 그럼나 강로 이번 와봐
2: 하이 모이디 나하니니 헥터 컹버니니 해 나티 모이기 호지칸기 카리카이노 폰다 구글 카이나 호지칸시 얌레이럼니네 노인 컹부야럼니
1: 오 나사누빠디 구글 카이두담타 칸드럽자로
2: 오 마네 티루더비 오이럼니다
1: 오 아두디 루팔리싱 오홈 시수 구간다기 비락보 오이럼다레
2: 마마 낭 싱나간 부시나 미네 숨나 바르디기 카리포 레르게나 항부두수 낭로 빵칸데 헷칸절리
1: 아소 강에다 강에다 오이다바 강바 하이다바 모이 바봉나네 오이다바 강도 샤로푸디네 루팔리싱 오홈도 뽀루레 고해 하이르로이레
2: 호이다 호이다 낭로 좀 저로 한덩너 카리에 묵 요원도 이바이다 항라디에 나이키바 두기니네 마마

0: 아이, 딸이 그러니 해놓이 봐.
1: 딸이. 그리 이놈의 바보만 만들어.
0: 뭐 거기도 미수 얌자반했대. 아할수 여우여우디에이. 말렘 안비 거기가 분야서 가점니 하이. 아할놈부터 낙도표시. 미네 티는 안나버니네.
1: 아, 호이다. 유음다 타박레이바슈나티. 아할라마 오이나네 와라바잉 비루바두나네 헤나파이 모이나조 하라우제니.
0: 아이슈 아둔다 파라드라 칼리브니네.
1: 세세 모이바부 호레네 라이다 깐나바 대기 팔라가 타우라마슈네 루파카라시
0: 타자 능시 타자 거거도 번알롬드리 해. 렌치엔 비 거우르가 벅차기더니 아와하트 아무튼 헷리헨다바 아이씨 낭일라만 돈친도 나둠 본시시 로이크라드라 캉데 마마
1: 사야이디다 누피 하이바시디냐 누파기 마룸 톱나 힝자리바니 누파나 미망다 쩍톡자바 펑자바도 누피 에이코이기 주차룩 야오리바니
0: 낭기 파자보와이 싱도나 아이부 시이바 파오가 헷 암할로이도리
1: 오 파리시 파리시 앙앙싱도 아이란마니 잣비로
0: 호인해 능 핵 우드네 더워도 훨씬 다 본부시 이까오의 까오루래
1: 뭐해 바보기 산도 마탁마카고 내리
0: 오늘은 그러네
1: 내가 자나 먹는 까린다 영생 믿으러 보이는 칼라니
0: 아이디 가히쇼 칸더버니 누피 영앙기 하비도무 디스주미 샤이모우기 와디 코이나 칸자버당아 여러분이 담마마
1: 아이디시 알로이라가냐 마통훅도보도 키떠오라 안우시 앙앙식나 다크라가 까리니엔 칸냐
0: 아이다 차차라게 융시다 레렵디나 핵땅앙닝악바
1: 하이마
0: 살라기꼬 하이 섹션을 내려모 살레
1: 오 자리 하이디에 여우룩히게 하이비요 알로이라 오이라가 좀 무디힘떨옥지 무감독도 이룩한기
0: 호이 아 여우룩히게
1: 아 싱바니 마항나 하이리바시 하두부 마디 누파니나 타모기 와시 동동 헥다 퐁도이 하두부 아이디 누피오이나 폭루바나 이자다 이모다 와로우가도 와 하이바 남디 아이쇼 타모이드디 오옴두나 짜오리바니네 모이바보
2: 마 그때 우리 학사누와 있다고 그이기니 마음까삐두고 아티 아 나사는 뭐 혹시나 가리 쉬키 블랑키 여러게 마
1: 가리 수도되다 숨 낭나 앙앙오리기 마담도 닝싱아 빠
2: 아이부 호지까 가리 캐나라게니 마
1: 아 캐나레 야함 캐나레 앙앙오리기 낭나 산사도 나 살링이 나 코나 이마다 바붕다 파랑파랑 까오키바도 마두디 다이방나 까오바 하이나 롱나디에 꼬이보고
2: 마
1: 아두가 낭나 와칸 마뿡 파나 레이라바 마따마시다 민나 칸나 잉바디 다이방나 파나강납다바니 꼬이마기붕어
2: 이마 이마하는 것이 하이비리 시나디 아이부 와라우리 하이바 딱리 아이나 란키바도 까이노 다 하이비오 이마
1: 비제니스키 나트라가 캠페인이기 에카운디 보이데 이샬라바수 마차기 눈시바디 마마 마파나 타모이기 다이리데 이바나타나 이다바니 코이마기 나오바
2: 임하
1: 나파나 클락 마차모 오이라가 이몽아 시기가 시파오보 와타나 보호나락바니 낭디 미나 마차 강보 오피사라모 오이라바니 아두보 낭 이몽아 시부마사 강방암바 마사 한마디 오이방암들이 아두기 이마야암도 와이니 이마기부마
2: 이마 이마기 와해싱은 신이 잉원다 그리고 뭐 박홍암디 나 신은 사드살리 이마는 전 미비 박홍도 가리노 뭐 핵싱은 또 하이비우까 도로게 이마
1: 아두기 낭낭앙 오이링에 나빠가 아이가 낭이 아빠 암바 쿠딩 삐나 보호나라키 앙앙 온도나 산사도는 사람이 낳기 사곤 사도는 낭보 사곤 마 듣다 동안기 nang nakablog po dun sa mong masasado na sa kuy kaya saki.
2: Ma.
1: Kikulopi kaya sana minakinapagan nga. Nang napungkatsara pa na alam diyan siya minay. Iroy doon na sana minay. Objekti ay kuya haloy rin.
2: Ma.
1: Nang so amok na halo doon ay kuya ipukning kaya pamba sa siyeng mamata mo ay dribra na imagi mo ko.
2: Ma. Ay, nasapa na ma. Kanseri ma. Nasida gidi magpapabunganan ang araw ito matay tauro. Nasana kanda din ang suway kibayo. Ima ko ay namtangag piyo ima. Ay suway kre ima.
1: Ay su. Ay su kage. Matam ni hong lagli ba isi. Ima ko ay matam dati. Sana ba sa. Sena ba pikara. Lay na ba yung masama. Saikala ma. Radio malay ba na niya, inakon ba sa lam na iban? Nakoy suwarang gani, nga sige miro la sige lam siya la siya ako na buho na ba? Ado po, imaginaw ba? Nang nanangilay sa ba siya ang pumbapunsin doon na?
2: Ma.
1: Imaga pabong ka na lay kidra ba matamda? Sanagi murti sa doon na kalagpado. Aduh nanti nih ma, kau ina paham lebari.
2: Ya ma, biro ma. Aingin sih demi kau tuh cerai ma. Nasaanin suai kiblan kau punya ma. Ima kau ina mungkin rapi ma, iya suai kri.
1: Nangce, halo ira bai kau ini. Amat tengah ira balam jing mairane. Amat tengah ira balam saya suni nih ma.

0: ꯃꯈꯜ ꯃꯊꯦꯜꯒꯤ ꯊꯧꯔꯝ ꯀꯌꯥ ꯁꯟꯗꯣꯛꯇꯨꯅ ꯇꯥꯍꯟꯖꯔꯤꯕ ꯑꯁꯤ ꯃꯦꯒꯥꯍꯔꯁ 103.5 ꯁꯟꯗꯣꯛꯆꯕ ꯑꯥꯀꯥꯁꯕꯥꯅꯤ ꯏꯝꯐꯥꯜꯒꯤ FM ꯁꯉꯥꯏ ꯆꯦꯅꯦꯜꯗꯒꯤꯅꯤ.
1: HIV가 사고는 힘리버 미호싱부 한탄에 갱바 아무디 따티 타오이나 따위로이다보니 까리곰바 하이리버 더웅싱아시 사타람라버디 HIV and AIDS Prevention and Control Act 2017 기마카다 제락 초이드나 펑거니 HIV 포지티브 오르버 미호싱부 나트라가 HIV는 소홀러버 미호싱다 따티 타오이나 따오바 마코이기 마랄 마툼 프로퍼티 문나버 호너버디 엠버스멘드 컴플레인 따오이야이 complaint form ART center sing da loina phangbigani online complaint tawbi ge haragana manipur state aids control society gi website sangla ga complaint tawbi hiv s ki maramda hena kupna khangna bagi damak aids toll free number 1097 call tawbi amuka haje ge aids toll free number 1097

말렘 타이방 판아시다 힝민나리 바지바싱기 락타기 마풍파나 와클칸방엄바지바시 아이코이 미오이바니 마시나니 미오이바시나 콰이디기 아토이바니 하이나리바 마탕아시다 닝싱미나시 나하키 아이하키 아이코이 뿜나마키 파자바 와칼론 뿜나마쿠 이카이콤나미나시 파자바 와칼론 뿜나마싱 아시나 아토파 카나굼바 뿜나마쿠 홍한두나 아노바 아파바 마이온 아마다 소이다나 챗미나르비디 ngamgani maramasinani nupioi bikoding makki kanaba phajaba wakhalon singbo ikai khumna minasi loinana saukhat pa samas amagi manglanda punna manglomda changsin minasi haibagi wakhalonda thamjaba thoramni good afternoon ladies

마당다 묵다미네시 감바토이비 파마시데기 아이범 샤마마디 아코이즘 우사라니기 아픈바 콘젤다 비제엔트 쿠마르 샤르마나 세링바 아이범 샤마나 세랑바이세이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골케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 바리 바 캔디데이트

0: 라비리브 콰이 뿜는 먹부 군간기 더럽나 따람나 옥절이 이붕어 육바욕비래
1: 역자락 레이시에베마
0: 랭신비시
1: 파니파니
0: 나시디 레박북부 누미도이바니나 마우샤굼 에코기 더럼시기 아로이바다 야이파윤발데 윤파모이발리라마차마 마얌기다마클랑자리 아두보 아한바시디 이룽맘 파드마바티 데비나 석바쿠누니세이 강레이팍 사이타롤 탐자리 마시하나 타미나시

0: 짠이 다 갚아내든지.
1: 아이고 여수 땀먹은 물어 허동해 시순에 기대해 말라바니 허동해
2: 나다 아이고 마기 이마세 아이고 너무 불안해 봐.

0: 이몽 시드 나한테 애인은 짜닝부터 잡아 롱닝부터 로름부터 머시기 호동마사 두나한 비에 신은 마뿌 오이 기부덕이 에이 샤브 탁 아마트 펑트 나시디 또나한 비에 톨럭 펑아르가 구동 샤브 펑브리 잉게 에이 두나한 비에 톨레 이 휴아이들 롱게
1: 아스 이몽 내 숨레이버세야 하이나락 쬐다 가나데 아다기서 루마 콩시다 우찌마 사크라센 토럭바도 에이 파방 엄브레 예웅기게 시 콩반지 핵도 송하게 어이 아 이마
0: 에이 두난비
1: 이 가이노 타북사 강인해
0: 그나이도 너넉네 샷도이도
1: 이 능디 빵콜라마 룸시다 깨다우리바
0: 능 토럭궁 아이디구니
1: 가이기야
0: 능나 호식 토럭바 호보도 앵원다 하이쿠다이드노 마뿔레 호우라
1: 가이기노 아이기 토럭 밤 다 부상나 티리디야
0: 말은 망그노
1: 윤보 술래 하위 가이기노 바
0: 아씨 아두리 딸리해
1: 아두부 가이기노 바 다 부상
0: 두난비 능시 이몽시다 아한 불락 받아디 나이양 그도 이깡깡 그도는 콩글라이 주부도 못다위 아직디 능냠 노이래네고
1: 아한 받아디 이마 이암바싱카이나 바기 타와얌나 누가얌데 하우직디
0: 아 워각트사레 나트라
1: 나티헤 사방악티 와스나타나 임부시나 아이부얌루나 타우비에
0: 나팅제루
1: 코미네
0: 앙앙누 빠마샤두나 루누 컵도부니 마마드나 디낭부티나 디낭앙비부도 부슈푸비부도 에이 로이누 이캉브라
1: 파레네 타북사 아도 아이기 리톡팜 항리도 까이기노바
0: 대슈나티다 다이웅 미오이버 모이는 마팜 사드 사드는 탐리왕아 삭싱어도 기타 싸게 다우니
1: 헤라 아두 마인가디 다우노
0: 그리기
1: 아이불루는 더비리바 임부다 다나 할아가네 제비니 아두가 아묵수 모이 이만하네 아이불루는 더우부다기 다우리니 하이드나 하우동의 코이기 람삿 빤빤다나 티나 티나 세이버도 아야마이나데
0: 마두다니 다이웅 미오이버 마코이 아이는 해는 승리리버시 낭대왕아니까 슈카모이 미오이 버기 마코이 마람 자칭어도 낭데까 슈캉 게라오이
1: 미오이 버 모이네 파 버기나 쪼 아이 코이네 모이기 마낙다 레이버 팡니세
0: 마드디 마코이 따디 덕신나 버리
1: 코이 농니니
0: 타와이 빤 버지 버싱기 마능데 콰이디기 마로 우사오부디 미오이 버니 아이 코이 우우다 마코이노 오만 골기 마석니 하이네 티너 티너 세이르 딴토이
1: 헤라 타북사 아두디 하우동 하우동기 마카폰 바 오이라 말레다
0: 에이 두난비 낭나 미오이 버기 아사오름 까바 마람 잣 캉수 캉드나 야암나 깡컷거노 에이기뿐 시가 미오이 버기 샤나비가 까야암 낙신 너람버게 하이버도 낭디 캉키로이
1: 나이코다 북서 다우신 나라가네 이몽놈다가 쌍키노 낭나 상실리도 까이기노 이몽다 상배알
0: 에이 한두 마코이나 에코이기다 막가리 간비
1: 에이 캉데 낭디 하우동람 보이버네 에이 낭가 마나바야디 잣로 잣고 하이버네
0: 에이 낭나 앵원을 풀어봐 페이 미워이 버기 미쌍가주 쌍리버 낭낭
1: 아유 아유 땅바 허망람보이버 북사오버 불안바 까이기 젤리노 윤보 다나바이 라오게 쌩기노 아유 이마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이마

0: 이 말이야 소이버시 이 말로 신 눈에 덤벙암락트 으시니 타와이네 타와이세이나도 이 말에 펑레레디 이 말이 봉어
1: 이마 나는 그리기노 똑비눅시 강로드리마 내 미나리바이 고야니부 랍나 한가니 칼로보와 큰누나 아이몬드 펑리바차이나 마야암차 아픽바 마로수 독방감드라바 미호이바기 타우랄도 붕아 아이도는 라이리바 마코이기 마팜드수 칼라모이 하나 칸레이마 에이 에이 바바 락드리바와 아이야왈 부세 민신드리바와 아이 왕왕레로이마
0: 나티 마기포로 나티 낭아도 내마다 하이겐오 나티 이마다도 마라 하이겐오 이마기포로
2: 이씨 아이기도 나기 피범시디 아이 토울리바 타우독시기 마람도 오이라디 짜크라게 하이나 칸만 아두고 아이는 마람 오이라가 마마마자 미오이바 마코이기 이게 아쨔빠 마리보 아이나 타닷바 오이나 토까다오리 마시디 하우동 오이바 아이기리 짜나떼나 아이 이몽시기 분시 샘라게 아두고 아두고 아이 마하우 사금 나우티 사두나 행바 하이바도 됐다오라로 미워이바 마코이다 아이 코슈 타모이 빨리 하이바도 아이 강할라게 아이 아이 헥뜨까 오라게다 다다 아이라 에다다
0: 마 하이 아 고로 호세키 마코인도 까돔다기노 까돔다기노 하이 하이 도난미 도난미 기마콜라 도난빌라 에
1: 마 아이기 도난빌라 에 해봐
0: 그다
1: 도난빌라 능딩어 한게 까이들레이루야
2: 다다
1: 내한걸 왜 강남에나 라 다다빠미래게 라
2: 다다
1: 이마 나시대기디 도난빌라 티네타우비라 누꼬 도난빌라 아버니나 아이 작수짜니 스쿨수짜라니
0: 허직디 이마나 내 도난비 북가림 딸락내라로 이소나 내야 이사하기 아픽바 타와이반 바싱부네 루나 타우자바기 마타우도 우비라말레 이마가시디 나 코야니기 눅시나 바이 마타우세 우바다 아이 마이틸 나시하이바 미쿱시다기네 레이민나리바 아픽바 미루왕왕 망암드라바 타와이반 바지바 코딩막 미호이바이 코이나 레일리바 푼시 마레일라 시금나 레이민나라시 두난비야 라오 라오 낭 이마보 끼리브로 라오 하이바 낭부 이마나 빰비르게 라오
2: 이마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 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가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가리 가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리
1: 라카두리 바 마니푸르기 일렉션다 캔디데이트 오비닝리바 싱기 와칼론 퐁톡차나바 아마디 Miam the Masak Takchanaba, Minit Ohum Dagi Manga Fogwa, Radio Gi Kutanga Sandoknaba, Matam Tamjari.
0: Sponsor Tauduna Sandok Chagadaba, Taurum Sigidamak, Akashwani Falki, Commercial Section Da Tanabiu.

0: 이름덤 이래 짜기니 칸나 나하 아한 카이드나 마담마담기 톡나럭바 미요이크야 나시 에코이나 팅내리
1: 마클 마클기 일렉션 락바다 아노바 아리바 캔디데이트 싱 짱옌기다마 톨룩투나 레이박 셈바다 아초바 사룩 야나바 호나리
0: 미점 에코이 마얌나수 마코이부카나노 카리 타박 토크라바게 아두가 카리 카리 타우라카니 하이브시디 캉닝디
1: Lakaduri Bamani Purgi election da candidate Ubiningliba Singhi Wakalun Fondok Chanaba Amadi Miyam the Masak.

0: 딱지나바 미닛 오흠더기 망아 파우와 라디오기 구타한가 산독나바 마텀 탐자리
1: 스폰서 타우드는 산독자가다바 타우럼 시기다막 아가슈완 인팔기 커머셜 섹션다 타나비유

이세 시타 한 적이 부가 로이나나 땅가가 시기 오이나디 기칭란 톡자바 마당아시다 로신자리 더름 산독나 따 한 자리 바시 아카스반 임팔기 FM 상하이 채널 되기니 아카스반 임팔 호징 노미당기 풍타라 마카이 따락바가 로이나나 나시기 더름 바링 로신자나 바기 단자두 요럭레 하잉 아가스키 땅 따라마판 리싱아니 꾼따룩 야이퍼러바 윰사 가이사 누밋 누가이러바 토럼 가야가 로이나나 아묵 락자게 나시기 오이나디 토럼 따비람리바 붐나마키 마팜다기 아둠기 마룹 건쟁범 닐말라 쩌누나 가이니야 탕니자리 비나비르시 제힌